아바품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름 수월와 아비 아바품 빔빔 아싸리 랍디 텔레피 살라피 아바수아주원이나 마원상권수 마와벤수 마와트럼펫수 Child, praise the Lord. Come on, we sing, Baba. Mumra miyengi ya uradiaye.

0: 지나 성령의 불을 마시옵소서.
1: 너희 뿐이 나쁜 여보
0: 성령 우람이 없으셨으니 어쩌 다 타
1: 미리키 사고
0: 자리야 고
1: 미 부탁이라봐 미 뿐이 나누 안음비
0: 내 숨은 수원 사다
1: 안아빠이
0: 대여캐시에
1: 대여캐시에
0: 미리키시에
1: 자리야 고
0: 자리야 고
1: 내일에 내일에 내일에 내일과 마
0: 누구 이승 일로 이승은
1: right
0: 가버려 봐봐